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비발디의 사계 가을 중 1악장 알레그로를 정경화의 바이올린 세인트 루크 체인버 앙상블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찍어 먹기의 줄임말인 찍먹 들어보셨죠? 탕수육과 소스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요즘엔 마음만 먹으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원데이 클래스로 도배를 살짝 배우거나 뮤지컬을 하루 관람하거나 숙박 없이 럭셔리한 공간을 몇 시간만 누리는 것도 모두 그런 가벼운 시도에 해당하는데요. 클래식 듣기도 저와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죠.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관절

0: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카티 프로 시.

해럴드 알렌의 Come Rain or Come Shine,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adangcbs, adang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5784님, 반가워요 훈디. 어느새 집 온도가 26도네요. 아이들이 이불을 끌어다 덮는 걸 보니 계절이 바뀌긴 했나 봅니다. 빨래도 잘 안 말라서 미리 이불 빨래 하려고요. 훈디로 만나는 날들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맞습니다. 벌써 계절이 성큼 바뀌었는데요. 이 달라진 계절을 저희도 발빠르게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쾌헬번호 467 중 2악장 안단테,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빠도의 지휘, 유럽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쾌헬번호 467중 2악장 안단테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빠도의 지휘 유럽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379님 아들 5학년 때 거실에 TV를 과감히 치우고 책으로 가득 지금까지도 TV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고는 있지만 휴대폰은 버리지 못하는 현실이네요. TV를 치운 것만으로도 굉장히 과감한 결심이셨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휴대폰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금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함께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한번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매미소리가 창문 너머로 쏟아지던 여름, 우리는 창가에 기대어 수업보다 더 푸른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종이 울리면 복도를 가득 채우던 발걸음,

정류장으로 향하던 친구들, 시원한 음료 하나에도 웃음이 터지던 오후, 별것 아닌 순간들이 유난히 반짝이던 계절이었다. 무엇이 될지 몰랐고 어디로 가게 될지도 몰랐다. 그래도 이상하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햇빛은 눈부셨고 바람은 가벼웠으며 우리의 하루는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매미소리가 계절을 채우고 친구들의 웃음이 복도를 채우던 날, 우리는 그저 하복을 입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가장 눈부신 여름 한가운데서 청춘을 입고 있었다. 언젠가 이 계절을 떠올리게 된다면 무엇을 이루었는지 보다 무엇을 꿈꾸고 있었는지를 먼저 기억하고 싶다. 아직 서툴렀고 아직 부족했지만 그래서 더 진심이었던 시간, 끝을 알지 못한 채 달렸기에 더 눈부셨던 날들. 아마 청춘은 완벽했던 순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빛나고 있던 그 과정의 이름일 것이다.

쇼스타코비치 개플라이 모음곡 중 로망스,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막심 쇼스타코비치의 지휘,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에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포레스트 웨일 공동 작가의 책 청춘이라 부르는 이름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서고 보니 청춘과 닮은 뜨거웠던 지난 시간을 떠올리게 되죠. 지칠 줄 모르고 마치 다음이 없는 것처럼 불타오르던 여름은 청춘과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청춘을 꼭 나이로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겐 치열했던 학창시절이나 사회 초년생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뭔가를 도전하는 매 순간일 테고 다른 누군가에겐 바로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무대가 그렇거든요.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무대에 오르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죠. 하지만 매 순간 진심을 다하기에 후회는 없고요. 다음에 더 잘해야지 하면서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진심을 건네는 용기야말로 진짜 청춘이 아닐까 싶어요. 안개꽃님, 전철 타고 보랏빛 버베나 꽃과 노란 해바라기 꽃 속에 빠져보려고 2시간 긴 여정을 떠납니다. 꽃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요. 와,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버베나 꽃이라는 꽃은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괜히 궁금해지네요. 저희가 살면서 자연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많이 없죠. 사느라 바쁘니까. 하지만 이렇게 가끔씩 여유를 내셔서 자연을 마주하는 순간을 많이 만끽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그리그의 페르귄트 제2 모음곡 작품 번호 55중 4곡 솔 베이그의 노래 카라얀의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그의 페르귄트 제2모음곡 작품 번호 55중 4곡 솔베이그의 노래 카라안의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작은 돛담배님 전 11년차 아름다운 당신에게 팬이에요. 늘 아침 시간에는 바빠서 듣기만 합니다. 11년째 늘 같은 시간에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스페셜 DJ라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김정원 선생님도 그리고 아름다운 당신에게 PD님, 작가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은맘님, 지하주차장 헬스장 가서 운동하니까 기분이 약간 좋긴 하네요. 30분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방해하는 사람도 없으니 3, 40분 정도 운동할 예정이에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하루에 3, 40분 정도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도 그리고 기분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아, 저도 다시 좀 운동을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0: 분의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아름다운 당신에게 1부 끝곡으로는요, 랄프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 장영주의 바이올린, 베르나르트 하이팅크의 지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이. 홈픽.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지자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CBS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첫 곡으로는요 김동연의 시, 이원주의 곡 연, 테너 존노, 피아노의 김정원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리빌란테 김지훈입니다.

0: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 싸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중 조르바의 춤, 디미트리스 크리스토룰루의 부주키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0020님, 반복되는 업무 마감 일정에 반복적으로 쫓기니 늘 긴장되고 조급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 같아요. 벗어나자니 새로운 업무는 두렵고 퇴사도 두렵고 오늘도 무사히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쫓기실까요? 저도 무대를 앞두고 있으면 굉장히 긴장되고 조급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공연을 끝내고 나면 또 다음 공연이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일상인 것 같은데 0020님도 또 저도 힘내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멘델스존의 무언가 49번, D장조 작품 번호 109, 안단테, 요요마의 첼로, 엠마누엘 X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맨델스존의 무언가 49번 D장조 작품 번호 109 안단테 요요마의 첼로 엠마누엘 X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847님 너무 들떠있지도 않고 너무 가라앉아있지도 않은 편안함을 주는 이 곡이 오늘따라 더 아름답게 들려요. 오늘 제 마음의 온도에 딱 맞는 느낌이에요. 와 맞습니다. 너무 들뜨지도 않고 너무 가라앉아 있지도 않은 그 딱 편안한 상태. 아, 그 상태가 좀 오래오래 잘 유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클라우디오 아빠도의 지휘, 라 페니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클라우디오 아빠도의 지휘, 라 페니체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담대하라 태연님.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리라 소망해봅니다. 이미 긍정적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마음가짐만으로도 이미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당연히 최선을 다하실 수 있을 거고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호아킨 로드리고의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중 1악장 아다지에또 안단테 모데라또 나르시스 예페스의 기타 루이스 안토니오 가르시아 나바로의 지휘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호아킨 로드리고의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중 1악장 아다지에토 안단테 모데라토, 나르시소 예페스의 기타, 루이스 안토니오 가르시아 나바로의 지휘,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759님, 휴, 아니 이게요, 제목, 연주자 등등 이름이 너무 길어서 관심을 포기하게 돼요. 그냥 듣기만... 아이, 그냥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관심이죠. 하지만 제목이나 연주자를 잘 모르시면은 검색해서 듣기에는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이 좋은 곡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늘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왈츠 2번, 마리스 얀손스의 지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왈츠 2번, 마리스 얀손스의 지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7679님, 약국에 처방전을 두고 뭐든지 있다는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직원에게 치킨타월 어디 있어요? 직원이 어르신, 키친타월은 오른쪽에 있어요. 치킨타월이 오른쪽에 있다고? 치킨타월은 너무 빨리 써. 대화를 들으면서 살짝 직원을 봤더니 웃음을 꾹 참으면서 상품 정리를 하네요. 잠깐의 허술함이 저도 직원분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시네요. 오늘 어르신이 하신 것처럼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하면 되겠다 생각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아마 완벽할 수 있는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완성. 저희는 그 미완의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 저는 그게 썩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네요. 리스트 3개의 녹턴, 사랑의 꿈 중 3번, A플랫 장조,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미하일 루디 피아노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스트의 세계의 녹턴, 사랑의 꿈 중 3번, A플랫 장조,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미하일 루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달콤 여우님, 우울했던 기분이 위안받고 있어요. 음악이 이렇게 치유를 해주는 거였구나 싶네요. 아, 어떤 일 때문에 우울하셨을까요? 아, 정말 저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위안받으시고 치유를 받으신다니 너무 다행이고 또 금방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폴의 장 라신네의 창가, 존 러터의 지휘, 런던 심포니아의 연주, 캠브리지 싱어즈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폴의 장 라신네의 찬가, 존 러터의 지휘, 런던 심포니아 연주, 캠브리지 싱어즈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박춘석 곡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입니다. 베르너 토마스 미푼의 첼로, 카르멘 피아치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춘석곡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너 토마스 미푼의 첼로, 카르멘 피아치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3: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 익수 황진한.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역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8: 전남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2: 1533-1566 세라하임.
1: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0: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4: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4중 2악장 인터메초 안단티노 그라치오조,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의 피아노, 마리스 얀손스의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병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고르라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실까요? 평생 배를 떠나지 않았던 피아니스트 1900는 어느 날 창밖에 한 여인을 바라보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곤 피아노 위에 자신만의 언어로 순간을 연주해요. 처음 느껴보는 떨림 그리고 사랑. Playing Love.

누군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인생의 바탕색이 달라지는 것 같을 때, 가끔은 그런 순간이 말보다 더 선명하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죠? 오늘은 그런 순간을 닮은 음악으로 시작해볼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첫 곡은요, 피아니스트의 전설입니다. Playing Love.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여름과 가을 사이에요. 그 사이에 반갑습니다. 요맘때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은 음악들 들려드렸어요. 피서지에서 생긴 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빌보드 낙단의 연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Come September였습니다. 9월이 오면. 두 곡 다 영화 제목과 동명의 테마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더 있는데,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일명 추억의 경음악? 반가우신 분들 손. 예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까지도 9월의 첫날 또 가을의 초입쯤이면 라디오에서 많이 들려주는 음악들 있었잖아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참으로 단순하게도 윤종신의 9월 정도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이 계절쯤에 어떤 음악 들으시는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네, 노래 들을까요? 세계적인 트럼본 연주자이자 스윙 재즈의 대가 글렌 밀러의 대표곡이죠. 문라이트 세레나데. 나중에 미첼 베리시가 가사를 붙이면서 더 풍성해졌어요. 두 연인이 함께 낭만적인 밤을 보내는 이야기인데 제목이 달빛 세레나데인 것부터가 모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글렌 밀러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 영화 글렌 밀러 스토리 중에서 리사 오너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중에서 한 곡 더 이어드릴게요. 시티 부아 마 메흐, 당신이 나의 어머니를 본다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르네 젤위거의 청혼 중에서 베리 화이트의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앞서 든 곡은 토요일 밤의 열기, 타바레스의 More than a woman이었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은 비지스의 원곡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영화 속에서 이 노래가 흘렀던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거겠죠? 댄스 플로어 위에 두 사람과 그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들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직 시간이 좀 이르긴 하지만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밤의 열기 살짝 당겨서 전해드렸어요. 사연 만나볼게요. 3782님, 아침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는데 출첵은 처음이에요. 반갑습니다. 바람은 가을이지만 아직 여름 옷은 포기 못하는 날씨네요. 약속이 있어 나가는 중인데 공효진 씨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경주에서. 경주 기행 보러 가시나 보다. 오, 이렇게 표현하니까 색다른데요. 공효진 씨랑 만나기로 했다. 오, 그러면 최강

이 씨랑 통화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네, 맞아요. 계절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아주 가뿐한 티셔츠, 숏 티셔츠에 청바지 딱 붙는 걸 입고 나오면 왠지 이렇게만 나가면 조금, 추워 보이겠다. 좀 쌀쌀해 보이겠다 싶어서 겉옷을 하나 손에 쥐고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4178님, 저 얼마 전 한의원에서 최강희님 목소리 들려서 너무 반가웠어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음악을 듣는 게 이렇게 신기하고 반가울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좋은 영화 음악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엘빈과 슈퍼밴드 2 중에서 Put Your Records On. 영화에서는 여자 다람쥐들 목소리로 나오는 곡이죠. 다람쥐들이 헬륨가스 마신 것 같은 목소리로 야야 이렇게. 근데 요 버전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들려드리고요. 오늘은 코린 베일리의 원곡으로 준비해 봤어요.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중에서 한곡더 세미의 어드벤처 브루노 마스의 카운트 온 미.

꿈과 열망 그리고 도전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중에서 반 헤일런의 점프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중년 남성들이 수영장에서 인생 제2막에 도전하는 영화 수영장으로 간 남자들 중에서 필 콜린스와 필립 베일리의 이지러버였습니다. 삶이 무기력한 아저씨들이 수중 발레에 도전하면서 물속에서 손발을 맞추는 장면에서 흘러나온 곡이었어요. 프랑스 코미디 영화 특유의 웃음 코드가 느껴지면서도 인생의 마지막 금메달을 꿈꾸는 주인공들의 진심과 감동이 느껴지는 얘기인데요.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바쁜데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일상이 무료할 때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럴 때 뭔가 새로운 도전을 꿈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수영장으로 간 남자들 이 영화 보시는 분들은 아마 나도 모르게 주인공들을 응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즈 초보님 누구든 도전하는 분들 응원합니다. 저도 50인데 백수 탈출 해보려고 이력서 넣고 연락 기다리는 중이에요. 저처럼 새로운 곳에 발을 들이려는 분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기원할게요. 화이팅입니다. 네, 뭐든지 새로 도전하시는 분들 조금 더 소망 가득한 마음으로 하지만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도전하시면 또 좋은 결과도 있으실 수 있고 또 마음이 좀 더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연극을 지금 처음 도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운데 너무너무 무서운 마음보다 또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 그냥 순간순간 이 순간을 감사하고 즐기자. 이 사람들을 또 즐기고 내 앞에 벌어진 모든 것들을 즐기자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마음이 힘든 일도 줄어들고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 예전과 같은 그런 분들 보면은

0: 이제는 거울 치료? 아, 내가 옛날에 저랬구나. 저래서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고 싶어서, 민폐 끼치지 않고 싶어서 힘을 너무 꽉 주고 있으면, 그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내려놓고 즐기는 게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최강의 영화음악사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2: 노무법인 폐
1: 1544-7575.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성인용 기저귀
1: 보드란.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여러분, 오늘의 끝곡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최강의 영화음악 오늘 끝곡은요, 짱마담님의 신청곡이네요. 영화 뷰티 인사이드의 엔딩 테마곡, 시티 존스의 트루 로맨스 들으시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꼭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10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 되면 몸 좀 풀자 하면서 등산화 러닝화 끈 묶고 축구공도 차보고 자전거 타고 멀리 나가봅니다. 평일에 못한 운동을 아주 작정하고 몰아서 하는 거죠. 온몸이 뻐근해지도록 땀을 흘리고 나면 뿌듯해하다가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주말에만 바짝 몰아서 운동해도 괜찮을까? 결론은 괜찮다. 그러니 평일에 못했다고 주말까지도 넘기지 말고 평일에 못한 거 주말에 열심히 하자. 어느덧 계절은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섰어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뭔가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열망도 몰고 올까요? 다시 시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0: 으로 12시에 만납시다. 시작했어요. 열만 들으면서 신나게 즐겁게 러닝머신해요. 운동하러 가기 귀찮은데 또 시작하면 땀도 나고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기분 좋아요. 뭐 요즘 정체기여서 살이 영 빠질 생각이 없네요.
1: 오, 그래도 저 9kg 뺐어요? 1446님.

그래도 이제 운동을 안 하는 거는 정말 그러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살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이제 막 여기저기 혈관이고 뭐고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만이라도 난 몰아서 하겠다. 그것도 된대요. 그게 규칙적이기만 하면 된대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관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166님이 신청해 주신 이적 이문세 조조할인 5996님이 신청하신 김건모 벅벅국이 둥지 위로 날아간 새 1698님 주말인데 왜 더 바쁘고 쉴 틈이 없어요? 식구들은 아기새 마냥 언제 먹을 거 주나 바라보고 있어요. 평화로운 일상에 감사하다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근데 진짜 이렇게 아주 그냥 평화롭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막 지리할 만큼의 그런 일상 있죠. 정말 소중하고 소중하고 또 소중하고 또 소중한 겁니다. 먹을 거 언제 주나 아무거나 줘요. 뭐라도 먹고 배 채우면 되지. 너무 맛있게 해줄 필요도 없어. 그러면 자꾸 엄마 음식만 자꾸 그런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맛없게 해서 주는 거예요. 7732님 남편과 부엌에서 함께 듣고 있어요. 제가 남편한테 왜 내가 항상 열만 틀어놓고 부엌 일을 하는지 알겠지? 그랬더니 남편이 바로 볼륨 업하네요. 이 말은 굳이 왜 써준 거야? 나 현타오라고 쓴 거야? 참고로 우리 부부가요, 수영님 가요대상 타실 때 있잖아요. 저는 6학년, 남편은 중1이었어요. 이런 어린 것들이 벌써 결혼을 했어? 라고 하지만 이분들도 40대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빨리 데뷔해서 빨리빨리 해서 우리 다 같이 큰 거죠. 팬들이 누나 중학교 때부터 팬이에요 했는데 머리가 벗어져서 왔을 때 아, 세월이 이렇구나.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6453님이 신청하신 제국의 아이들 후유증 피스트 뷰티풀

0: 이오 이하나님이 신청하신 박보람 세월이 가면 최유리 숙녀에게 5183님 책 두 권을 집필해서 11월에 출간합니다. 혼자만 뿌듯함을 느끼려다가 방송 듣고 보내요. 주변인들에게 비밀로 잘난 척 경계하려고요.
1: 비밀로 하면 이거 누가 사줍니까? 주변인들이라도 알려서 주변인들이 또 다른 주변인들에게 알려야죠. 그리고 뭔 잘난 척이에요. 책을 읽어보고 나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0: 어, 나 책 냈어.
1: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적극적이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그냥 알렸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아무도 안 사. 지금 유명한 사람이 뭘 내도 아무도 안 들여다보는 시기인데.
0: 사랑과 은혜님, 오스트리아에서 프라하를 거쳐서 부다페스트로 넘어갑니다. 딸과 패키지 여행 중인데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뭐 이렇게 부지런한지 조식 오픈 시간 전부터 줄 서 있어요.
1: 빡센 일정도 거뜬히 소화하고요.
0: 마지막 헝가리까지 기분 좋은 여행 마무리할 수 있길요. 딸은 진짜 다음부터 절대

0: 패키지 안 하고 자유여행 하겠대요.
1: 야, 나도 다음부터 너랑 패키지 여행 안 간다.
0: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패키지를 하면은 그나마 다 따라다녀야 되는 일정이라 싸움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싸운대요. 아니, 이게 내 뱃속에서 나왔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여행 가면은 왜 그렇게 안 맞는다는 집이 많을까요? 왜 그래서 뭐 친구랑 여행 가봐야 그 친구와 내가 진짜로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가족도 안 맞는데 왜 안 맞을까? 이렇게 우리 같이 똑같은 거 먹고 살고 했는데 아우, 길고 봉구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바이브 사진을 보다가 조규찬 CF

0: 저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7: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7: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8: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9: 콜레스테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7: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렉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9492님이 신청하신 김종국 사랑스러워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행복은 내 안에 님이 신청하신 진준한 괜찮아, 6002번 님이 신청하신 에일리 손대시마, 6422님이 신청하신 이효리 유고걸. 6002번 님, 남편과 살짝쿵 말다툼하고 혼자 차 끌고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언니 방송이 들리네요. 좋은 노래로 힐링하고 들어갈래요. 두 시간은 더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흥, 에일리의 손대지 마. 신청합니다. 남편 쉽게 안 풀어주겠어. 참 남편들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나도 유자라서 나도 내가 왜 삐졌는지 모를 때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단 잘 안 풀리긴 해. 쉽게 안 풀어주겠어? 내가 커피 두 잔 주겠어. 오늘은 좀 쉽게 풀어봐. 질린대요. 사실 나도 내가 질려 정말. 7368님 한 달째 와이프랑 말 안 하고 있어. 어우 질려. 아우 질려. 갱년기라 힘들다고요. 전 3년 전 암 1기 수술 후 아직 완치 판정 받기 전이고요. 유치하지만 암이냐 갱년기냐 아이고야 그러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봉착을 했음에도 참 이렇게 싸우시고 그러시고 말을 한 달씩 안 하면 암이 이게 완치가 되겠어요? 스트레스가 암의 최고조적인데? 말해요, 말해. 말 안 하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커피 두 잔 먹고 그냥 말해요, 말해. 아유, 말한다고 뭐 어떻게 뭐 돈이 날라가요. 뭐가 어떻게 돼요? 아우, 정말 왜들 그래요. 또 어르신들 말씀 들으면 그때가 좋을 때다. 영감 먼저 가서 이런 얘기 또 하시면은 할 말이가 없어져요. 요즘 들어 떼쓰며 드러눕기 시작한 우리 아기에게 하고 싶은 말, 왜 그래? 9309님, 애기니까 그래. 말 아직 못하니까 드러눕는 거야. 어른도 그러는데 애기는 당연하지. 아, 오늘 또 이쪽으로 가닥이 잡혔네요. 015B 아주 오래된 연인들까지 들게요.

디드디드님이 신청하신 이소라의 믿음, 2179님이 신청하신 이수영 여전히 입술을 깨물죠. 2179님이 육아하느라 밥 먹기 힘들어요. 그죠? 노래라도 편하게 듣게 언니 노래 간만에 듣고 싶어요. 어디 사시나? 이따가 파주에서 제가 생으로 라이브를 하는데 너무 멀지 않으면 애기 데리고 나와봐요. 나오는데 거기 막 몇만 명 온다 해서 잘 안 보이긴 할 거예요. 6337님 요즘 고3 둘째의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겠죠? 그런데 딸, 너 있잖아. 어떻게 기분이 1초마다 바뀔 수가 있니? 이게 맞아? 너 뭐 돼? 수능 논술 다 끝나고 보자. 저는 아직 오지 않은 거라 모르겠지만 제가 고3 때는 몰라 그런 집도 있었겠죠. 엄마한테 이렇게. 근데 우리 때는 전반적으로 친구 중에 사춘기 부린 애들이 없어요. 그 시절에 사춘기 부렸다 제가 보기에는 비행 청소년이 됐었어요. 너무 극단적인가? 그래서 막 집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애들끼리 이런데 요즘은 이렇게 뭐 특별한 비행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다 그렇게 이렇게 그렇대요. 지나가는 거죠 뭐. 그만큼 또 스트레스 많이 쌓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현우 헤어진 다음날 9641님이 신청하신 넥스트 인형의 기사 파트 2.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4: 격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오늘 끝곡 브라운 아이드 소울 마이 스토리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홈픽.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러닝메이트는 두 관직을 동시에 뽑는 선거에서 하위 관직에 출마한 후보자를 말하는데요. 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와 함께 입후보한 부통령 후보를 말하고 또 보조로 함께 일하는 동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매기 때 여러분의 러닝메이트이자 소울메이트는 바로 FM 팝스를 진행하는

2026년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 첫 곡은 Moonlight Shadow, 마이크 올드필드의 노래였습니다. 마이크 올드필드는 그야말로 이제 멀티 뮤지션이죠. 모든 악기들을 전부 다 연주할 줄 아는. 예전에 80, 9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멀티 연주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뭐 기타면 기타, 베이스 기타면 베이스 기타, 드럼이면 드럼, 뭐 이렇게 건반이면 건반, 이렇게 딱 특화된 악기들을 다뤘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뮤지션들의 특징은 멀티 뮤지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명이 있어요. 뭐 아코디언도 하고 건반도 하고 기타도 치고 피리도 불고 뭐 이제 이런 참 그 재주꾼인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음악적인 기초가 확실한 그런 뮤지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파주 포크 페스티벌에도 아마 있지 않을까. 조윤정 씨라고 있는데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클레오파트라 님이 오늘 파주에 가시니까 녹방이겠죠. 페스티벌 보고 싶당 그러셨어요. 네, 녹방은 아닙니다. 생방이죠. 저는 오늘 사회만 보기 때문에 뭐 미리 가서 리허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방을 하고 파주 포크 페스티벌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으로 갑니다. 오늘 오실 분들 상당히 많았는데 어제 전야제가 있었어요. 네, 어제 전야제 보신 여기 온세미로 님이 오셨었네. 전야제에서 러닝메이트 동준님 공연 봤어요. 청바지에 통기타 메고 흰 자켓. 흰 자켓은 아니었고 하늘색입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흰색으로 보였을 거예요. 아,

분 계시네요. 4627번으로 이문세의 옛사랑을 신청합니다. 네. 팝송 프로그램입니다. 강화 길상면에 있는 산책 돈가스에서 지금 듣고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어유, 사진들 많이.

0: 개인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샵9390으로 받습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바로 레인보우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안.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요.
5: 연두링.

패티 라이언의 You're My Love, You're My Life, 사라의 도쿄 타운, 그리고 엔지 골드의 Eat You Up까지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았죠? 5000번, 번호 좋으시네. 5000번이에요, 번호가. FM 팝스의 광장에는 언제나 동준 DJ님이 우뚝 서 있어서 늘 즐겁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잠시나마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멋진 시간. 고맙습니다. 아, 좋은 표현이시네요. 이 시간에 진짜 세상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9854번.

화려한 싱글이든 더블이든 자연을 즐기기 좋은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 아, 햇살은 조금 뜨겁네요. 그러니까 아니 저 구름 한 점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구름이 아주 예쁘게 하얗게 이렇게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4105번으로 아 제가 예전에 창신골 노래자랑에서 춤으로 1등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셨어요. 설여심님이 결혼식 뷔페에서 식사하고 신랑 고등학교 친구 모임이 있어서 내려가는데 엄청 졸렸었거든요. 음악 때문에 잠이 확 눈이 번쩍 깹니다. 신나게 어깨 흔들며 가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에이, 고맙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신나게 흔드셨으니까 한번 땡기셔야죠. 레이프 가렛 I was looking for someone to love. 바비엘츠의 Sentimental Lady.

쥐나이스턴의 모닝 트레인에 이어서 에이미 그랜트의 Every Heartbeat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호레노츠님이 아 저녁에 스케줄이 있음에도 생방을 하시다니요. 이런 게 진짜 프로페셔널이죠. 그러셨습니다. 아니 무슨 생방은 기본이죠 사실은. 예. 그냥 원래 그렇습니다. 0224번으로 아 지금 베란다 열고 하늘 찍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예쁘네요. 바람도 솔솔 불고요. 오늘도 텔레파시 방송 기대해봅니다. 하셨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좋은 음악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뚜뚜뚜님이 어제도 오늘도 파주 갈 텐데 제가 수요일에 중국 대련에서 와가지고 다음 날은 단둥 압록강에서 배 타고 어제는 또 여순 감옥에 계셨던 안중근 의사 보고 오고요. 오늘은 대련 동물원에 판다도 보고 맹수, 호랑이, 사자, 곰, 사파리 가려고 사파리? 죄송합니다. 발음 이상. 사파리 가려고 출석했습니다. 내일 서울로 갑니다. 하셨어요.

중국에 계시군요. 네, 그래서 파주에 못 오신다는 얘기죠. 수기님이 지금 헤어샵 와서 듣고 있어요. 좋은 선곡 고맙습니다. 그러셨어요. 오늘 뭐 무슨 날이에요? 오늘 사연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벌써 1000개가 넘었어요. 와 대단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8616번으로 제 신청곡 저번에도 묻히던데 언제 나오긴 할까요? 제가 노래 불렀죠? 언젠가는 나오겠지. 죄송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제럴드 졸링의 Everlasting Love.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후라메.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5: 아!

0: 부탄 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4: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이형약품.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한동준 FM 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신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조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동준 FM 팝스는 2부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

0: 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신축도
0: 리모델링도
3: 영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2: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6: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5: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6: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5: 지금 홈픽해.
1: 홈픽.
5: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5: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7: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포레스텔라의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 함께 들었습니다. 7761번으로 원곡이 좋긴 하지만 포레스텔라 리메이크도 좋아서 찾아 듣고 있는데 FM 팝스 들으니까 아주 근사하네요 그러셨습니다. 축복 복동행님이 노래 진짜 잘한다 그러셨어요. 갬성별님도 포레스텔라 버전으로 좋더라고요 그러셨습니다. 또 니클님이 목소리 낯익다 했는데 원곡보다 더 잘 부르네요 포레스텔라. 제가 퀸을 무지하게 좋아하지만 이 곡

끈 포레스텔라가 짱 그러셨어. 네. 그래요. 폴의 사랑. 닉네임이 폴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포레스텔라 노래 나왔을 때 엄청 좋아하셨겠네. 예. 근데 사실 포레스텔라가 이 노래 부르는 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뭐냐면 이 중간에 이제 그 합창 부분이 나오잖아요.

0: 가지고 동영상을 통해 녹음한 버전을 이제 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타 연주는 다시 라이브로 돌아가는데 요 그 부분을 퀸은 라이브로 구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 포레스탈란을 그거를 구현할 수 있잖아요. 아, 그게 아주 참. 하월시아님이 콘서트에서 들으면 더 멋있는데. 아, 그래요. 예. 콘서트에서 이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 하나 보죠. 예. 제 아주 제가 아끼는 후배 박인영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포레스텔라 공연 음악 총감독을 맡고 있더라고요. 아주 자랑스러워요. 예.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좋은 음악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미스터 DJ 두 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미래.

Bakre Soria Milady, Bonnie Painterman, Abba Voulez-vous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Soria Milady, 권희경 씨가 신청을 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3주 만에 쉬는 주말이라고 그러셨네요.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마트도 다녀오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2시에는 누구 눈치 안 보고 엄마랑 FM팝스 크게 틀고 듣고 있을게요 그러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팝송 좋아하신다고요? 다행입니다. 같이 들으셨죠? 2038번으로 취업 나간 딸아이 보러 인천 가고 있습니다. 창밖에 하늘이 어찌 이렇게 맑아 보이는지. 평소 자연을 보고 감탄을 잘 공감 못하는 저인데 유독 오늘 하늘이 예쁘네요 그러셨습니다. 또 딸아이를 보러 가는 길이라 그런지 더 마음이 설렌다고 그러셨어요. 앙빵님은 여의도 불꽃축제에 구경 간다는 독일 여학생 두 명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만나서 함께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꽃놀이가 되었나 봐요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외에서도 많이들 오셔서 그 불꽃놀이 우리나라 이 불꽃놀이 수준이 세계에서 거의 최고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여의도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차량을 가져가지 마시는 게 일단 그 부근을 가시는 분들은 전부 길이 엄청나게 밀릴 거를 예상하시고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가 완전 길이 주차장이 되더라고요. 매년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 주변에 가보면은 어휴. 왜냐면 그 길에다가 다 주차를 하고 그렇게 예, 불꽃놀이를 보시더라고요. 아마 지금쯤 다 준비를 하고 자리를 잡으셨을 거예요. 예, 여의도에 계신 분들. 7356번으로 역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아, 하늘이 너무 이쁘긴 한데 너무 덥네요. 가을이 맞는 건지 이러셨어요. 아까 그 어떤 분이 배추 모종 심으신다고 그랬는데 배추가 원래 8월 초에서 8월 말 정도가 딱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더우니까 배추 모종을 심어봐야 이게 다 타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쯤 아마 조금 선선해졌으니까 지금 모종을 아마 심으셔야 될 겁니다. 이게 날씨가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기온이 배추 모종은 이제 8월 중순에서 말이 아니라 9월 초에 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노래 또 두 곡이어서 듣습니다. Don McLean의 Vincent 그리고 John Denver와 Placido Domingo가 함께 부르는 Perhaps Love.

런던 보이즈의 I'm Gonna Give My Heart에 이어서 조이의 Hello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딸콩님이 교통제보 해주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삼거리 휴게소 지나서 1.5km 지점쯤 교통사고로 지금 4차선이 엉망으로 엉켜 있습니다. 레카 사고 차량 사람들도 나와 있고요. 큰 부상자 없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4차선이 이게 엉켜 있으면은 뭐 거의 지금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큰일이네. 하여튼 예 빨리빨리 처리가 돼서 예, 또 부상자도 없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이아님이 배추 농사 해보셨나 봐요. 양평에 사는 친구도 지금 배추 모종하겠구나 생각이 되네요. 전화해야겠어요. 그러셨습니다. 배추 농사 해봤죠. 예. 아니 뭐 크게 하는 게 아니고 텃밭에다가 그냥 4-50포기 했는데 제가 그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벌레 많이 끼잖아요. 배추벌레. 그 막걸리를 한 5배로 희석시켜가지고요. 물 타가지고 그 사카린을 좀 넣습니다.

한 숟갈 정도 넣으면 돼요. 한 스푼 정도 넣고 잘 섞어가지고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배추벌레 안 낍니다. 예. 저도 그 유튜브에서 아주머니, 할머니 농사, 저기 농사 지시는 분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배추 아주 싱싱하게 잘 크더라고요. 약도 안 치고 그랬는데. 슬로바키아에서 하얀 민들레님이 들려주시는 음악 들으면서 조깅 중입니다. 그러셨어요. 아침이라고 그러셨네요. 자, 노래 두 곡입니다. 휘트니 휴스턴과, 야, 이게 시축해도 될까 모르겠네. 8, 9. 예,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과 CC 휴스턴. 엄마입니다, 엄마. I know him so well. Mariah Carey의 Hero.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디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6: 한동준의 FM 팝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데 어떻게 행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케니지의 연주 들으면서 FM 팝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오늘부터 전북 부안 위도에서는 상사화 축제가 열립니다. 초가을이 오면 이 섬은 순백의 상사화 꽃으로 물드는데요. 그러고 보면요, 계절은 달력보다 꽃이 먼저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9월의 첫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엔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죠. 무심코 지나치던 길에서도 가을이 왔다는 신호 하나쯤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김동률의 출발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죠. 예,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이 9월은 그냥 왕이네요, 왕. 자, 오늘도 가요 속으로 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관절염.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5: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4: 익수 황진한
6: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7: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6: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10: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9: 너무

0: 손현이 이름 없는 새, 이 노래는 박윤서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그리고 박연주 씨가 고은이 이정란 사랑해요를 신청하셨어요. 나이 들면서 좋은 것은 추억이 많다는 거죠.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라고요. 자, 오늘 젊은 시절 그때 생각들로 훅 들어가 보시죠. 유성숙 씨가요. 다행히 4시 5분 전에 18개월 손녀를 재웠습니다. 야호, 어쩌다 보니 오늘은 할미 독박 육아하고 있어요. 가요 속으로는 하루 중 저의 힐링 시간입니다 하셨는데 잠든 손녀가 참 고맙네요. 잠깐이겠지만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00번 뒷번호예요. 번호 좋습니다. 농막에서 가요 속으로 들으며 매미소리와 개냥이와 함께 책 읽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2000번 뒷번호 쓰시는데 토요일 오후 모습이네요. 운치 있고 평화로운 그런 시간입니다. 음악 띄워드릴게요. 7834번으로 신청하셨어요. 바비킴 강산의 친구여.
1: 영원하고 끝이 없다는 것이지.

김자훈 씨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여러 가수들과 함께 부른 고속도로 로망스였습니다. 6673번으로 신청하셨고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5335님 괜찮으신가요? 제 차는 좌회전 중이고 도로에 세워놓았던 차가 출발하는 걸 못 보고 그 차를 긁었어요. 사실 레인보우 이 차에 블루투스랑 연결하려다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 안 다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덜덜거리는 심장 달래고 있어요. 그래요. 말씀대로 사람 크게 안 다친 거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럴 수 있죠. 뭐. 천천히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8613번. 노래와 기타를 같이 하는 건 얼마나 해야 가능한지 초등학생 아이가 물어보네요. 요즘에 기타 치며 노래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대요. 그래요. 이 처음에는 왼손으로 코드 잡는 거, 그 다음에는 오른손으로 주법, 여러 가지 주법들 이런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사실 어느 순간 다 되면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노래가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아이 취미로 배우는 것도 아주 좋을 듯하고요. 지금 들려드릴 이런 노래들도 기타 연주하면서 부르기 참 좋아요. 3099번으로 정해주신 이연실, 김영균, 그대, 그리고요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 이 노래는 0490번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대 그리고 나까지 감상하셨고요. 김금자 씨는 백내장 수술하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매일 보던 사람인데 너무 예뻐 보입니다. 그래요. 김금자 씨 지금 행복하신 거 맞죠? 추가열이 노래합니다. 행복해요. 8375번으로 신청하셨고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6406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장윤정의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양희은 씨의 엄마가 딸에게 이 노래는 4623번으로 신청하셨고요.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려요.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정경화 또 한 번의 계절은 가고 준비했어요. 0021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전 2부에 먼저 갑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9: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0: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0: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건아들 젊은 미소 5776번으로 신청하셨죠?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2부에서도요 좋은 음악들 좋은 사연들로 채워집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노래 두 곡 감상하셨죠? 이승철 인연 4833번 그리고 이수영이 부른 광화문 연가 김태수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6896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제가 먼저 읽고 많이 웃었습니다. 아파트 공동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러닝머신을 하는데요. 자꾸 가스가 나오네요. 이 옆 사람 눈치 보며 과략근 조절하며 달리느라 힘들어요. 아, 그러다 실수하면 참 난처해지는데. 아무튼 꽉 맞고 런닝 잘 끝내십시오. 아 정말 그 와중에 사연까지 대단하십니다. 자, 5008번. 25년 다닌 직장, 이제 퇴사를 하려니 좋으면서도 사회생활 40년을 정리하는 듯한 이 허전함, 그리고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쉼 없이 달려오다가 처음 맞이하는 쉬는 시간을 어찌 보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 이런 사연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뭐 처음엔 어색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좋은 일들 생기고요. 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나는 음악 들으시면서 기분 전환하시죠. 4338 0943번으로 신청하신 김수철 젊은 그대입니다.

조항조씨의 노래 고맙소. 이 노래는 6438 김성윤씨가 정해주셨어요. 그 전에 들었던 장미여관 배우 심은경이 함께 부른 나성에 가면 양경화씨의 신청곡이었고요. 자, 걱정이 되시겠네요. 0038님 며칠 전에 건강검진 체크 후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고3 되는 우리 딸 쌍둥이들을 위해 힘을 내서 치료 잘 받으려 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힘내셔야죠. 예, 날 사랑하는 분들, 0038님의 건강으로 그분들께 큰 선물 해주시죠. 하실 수 있죠. 원희자씨, 아침 저녁으로 가을 느낌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가로수 나뭇잎도 아주 조금씩 단풍색으로 물들고 있고요. 맞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요, 놀랄 정도로 나뭇잎들 색이 변하고 있더군요. 예, 이럴 때 이 노래 한 곡 들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4278-1475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예요. 조동진 나뭇잎 사이로.

이권구 씨가 신청하신 안치환 귀뚜라미, 그리고 2638번으로도요 이른 새벽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 예, 그렇게 매미처럼 시끄럽지만은 않은 귀뚜라미 소리들 많이 들립니다. 7326번으로요 선곡이 너무 좋아서 아내의 얼굴에 꽃이 피었다고 하셨는데, 저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사연이네요. 아내분도 7326님도 행복하십시오. 요조의 노래입니다. 내가 말했잖아. 2071번으로 신청하셨어요.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6: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888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가요 속으로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하지만 낮에는 아직도 덥네요 라고 9095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전형적인 가을의 날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교차가 무척 큽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이에요. 이안의 노래 물고기 자리, 283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0: 리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만화 피너치의 주인공 찰리 브라운이 어느 날 저녁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가끔 이렇게 누워서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삶을 생각해. 사실 불평할 게 없어. 그러면 어둠 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와요. 찰리, 너의 그런 태도가 나는 참 고마워. 늦잠도 잤고 밥도 잘 챙겨 먹었고 빈둥과 노닥노닥 사이를 오갔고 순해진 벼 아래에서 선선한 공기도 쐬고 나니 오늘 내가 가진 것, 누린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말이라 더 감사했던, 좋았던 것들 헤아려 보면서 이 저녁 맞이합니다.

두비 브라더스의 Listen to the Music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주말에 오전과 오후도 좋은 것이 많았는데요. 아직 더 누릴 게 있는 저녁이 남아있어요. 일단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2시간 이것부터 누리시죠. 9월 5일 토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 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 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한.
0: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0: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잠깐 나와서 걷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완연하게 가을로 접어드는 게 느껴집니다. 가을에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저녁 스케치 들으니까 운치 있어요. 6901님이세요.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들으셨고요. 캡틴 앤 테닐의 Do That To Me One More Time,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이 노래는 신민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소화 대리사님이세요. 늦은 휴가로 저희는 코타키나발루에 있어요. 여기서도 레인보우 너무 잘 들립니다. 2년 전에 처음으로 양계를 시작했는데 일은 참 많이 버거웠고요. 특히 여름 물량이 많이 필요해서 진짜 힘들었어요. 올해는 찌는 듯한 더위에 정말 힘들었는데 어찌어찌 지나갔답니다. 쉬어가는 지금 이 시간 즐기렵니다. 멋진 해넘이를 직관하면서 힘을 내서 돌아갈게요. 남편 오왕근 씨 수고 많았어요. 두 분 누구보다 수고한 찐 여름을 보내셨겠는데요. 고생한 만큼 달콤한 휴가 잘 보내고 오십시오. 4955님 청해 주신 노래 함께 듣습니다. Never Gonna Give You Up, 리 애슬리의 노래고요. 이어서 카일리 미노그입니다. I should be so lucky.

머라이어 캐리 히어로 윤현수님께 전해드린 노래 앞서서 리차드 막스였습니다. Right Here Waiting 들으셨어요. 6296님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문자합니다. 말이 없는 경상도 사위가 있어요. 조용하기만 한 사위. 소리 없이 웃고요. 소리 없이 맛나게 먹고 가는 우리 사위가 장모님 생신이라고 예쁜 음악 박스를 선물했습니다. 음악 박스가 라디오인지 스피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음악이 끝내주게 잘 들린다고 하셨거든요. 장모님이 라디오 잘 듣는 것을 알아차린 소리 없는 김서방. 사위 김수환님 이름을 제가 소리 높여 외쳐 불러드리고요. 6296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이 멋지게 끝내주게 잘 들리는 스피커 또는 라디오로 이 노래를 또 들으시죠. 마이클 부블레와 넬리 포타도입니다. 콴도 콴도 콴도. 이어서 아바의 페르난도는 2754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역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2664님 신청하신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들으면서 저녁 스케치 2부로 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변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

0: 오늘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로 데려다주고 방금 집에 와서 라디오를 켰어요. 시끌벅적했던 집이 너무 조용하고 허전하기만 하네요. 0053님이세요. 방학이 돼서 밀물처럼 아이들이 짐 싸가지고 올때 돌밥돌밥 하느라 정신없고 집안 정리가 안 돼서 정신이 없고 뭐 그러시는데 또 계약해서 짐 싸가지고 나가면 나간 자리가 보이고 허전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0707님 청해주신 Mary McGregor, Torn Between Two Lovers 들으면서 2부를 열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우물정 9390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유료 문자로 오시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

0: 요즘 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여고 동창들이랑 2박 3일 동해로 여행 중에 인사드립니다. 용신님 방송 들으면서 달리고 있는 이 순간 행복해요. 8331님. 와, 여고 동창들이 하하호호 많이 웃으시면서 마음껏 잘 논일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야주의 Don't Go, 별빛이님께 전해드린 노래, 마이클 잭슨의 Bad, 진영님께 전해드린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지인들과 양평의 카페에 다녀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족 단위 나들이 하셨더라고요. 어딜

가도 북적북적 즐기시는 모습 좋았습니다. 눈꽃송이님이신데 날이 점점 더 선선해지고 움직이기 좋아질 테니까 이제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나들이 가시겠죠? 그리고 고객들의 머리를 하는 직업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때로는 고객님들이랑 저녁 스케치 듣다가 방송 소개도 해줄 수 있어서 좋아요. 무지개님이십니다. 손님들의 반응에 늘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니까 스트레스가 없을 순 없겠죠.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있을 테니까 이분들이야말로 내가 해주는 게 마음에 들어서 계속 찾는 손님들이니까 좀 마음이 놓이고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라디오 소개도 하고 추천도 하는 예전에 사랑방 역할 많이 했는데 동네 미용실이 정답습니다. Firehouse, When I Look Into Your Eyes. 이 노래는 이창호님, 이영희님과 함께 들을 거고요. 브라이언 아담스의 Heaven, 이어서 조 카커, 제니퍼 원스, Of Where We Belong까지 세 곡 이어드립니다.

목소리가 묻힐 정도의 감미로운 기타 선율. 물론 저스틴 비버의 목소리도 그에 못지않지만요. 이 노래 좋아한다고 바위나리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Off My Face, 저스틴 비버의 노래였고요. Tug and Patty, In My Life, 클레오 레인, He Was Beautiful. 이 노래는 엔키님께 전해드렸습니다. 89세의 엄니와 네 자매 여행 중입니다. 문경이에요.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 노천 온천도 했어요. 엄니가 야 너 그들 때문에 별천지 같은 여행을 해본다 하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박사 논문 통과한 59세의 막둥이 동생 그리고 할머니와의 여행에 찬조해준 조카와 막둥이의 아들 고맙다 하시면서 7347님 주셨네요. 좋은 여행. 진짜 너무나 풍성해지는 온 가족들의 마음을 다 확인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버님 댁에서 저녁 스케치 들으면서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스몰 캠핑 기분으로요. 양고기 숯불구이 하고 계시다고 사진 주셨는데 바베큐 파티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0204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영실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나탈리 임브롤리아 톤. 이어서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입니다. 하이.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

0: 경리연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 끝곡은 5145님 청해 주신 제이슨 모라즈의 Heavy Roll 들으면서 마칠게요.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9월의 첫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한 주도 힘든 거 참고, 아픈 거 참고, 뭐 하다못해 보고 싶은 것도 참은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참을 만큼 참았더니 신선한 바람을 우리가 만나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젠 스트레스도 좀 푸시고 음악과 함께 행복한 동행 하시면 좋겠습니다. 10시까지요.

노래 신청해놓고 신청곡 기다리느라 힘들었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죠. 정자님, 또 정임님, 한동현님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셔서 코스모스 조간우의 노래였습니다. 4167번으로 오늘 벌초 다녀오느라고 바쁘셨다고요. 아이고 그러셨겠네. 또 운영님은 농작물 건너

0: 일하고 바빴어요. 그러셨어요. 뭐 주말 부부, 주말 식구 상봉하느라 바쁘고 하루 종일 이래저래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언뜻 그뿐이 아니고 참으면서 미뤄뒀던 휴가나 여행 떠나신 분들도 많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뭘 참았든 한 번씩 해결할 수 있는 주말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 아닐까? 자, 참았던 것들의 뒷풀이 타임 2시간 동안 뒤끝없이 다 털어내시기 바라면서 예, 신청곡 나오길 참고 기다린 분들을 위한 음악 동행 지금부터 차곡차곡 풀어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이 음악만 들으면 전자오락 갤러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35만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 뿅뿅뿅 도킹 뿅뿅 하면서. 김보구님, 골목길 벽면에 낙서 금지라고 많이 써 있었던 게 생각나요. 맞습니다. 낙서 금지만 있나요? 또 뭐뭐 금지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줄기가 쭉 떨어져 있으면서. 정말 사람들 이상해요. 왜 그래? 창현님이 골목길은 우리 모두의 놀이터였죠. 그렇죠. 골목길 이재민. 또 김원중 바위섬은, 아, 드디어 나왔군요. 류승무님. 그러게 말이에요. 신청했던 곡이 어느 날 나오고 내 이름이 불려지면 막 복권 맞은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아야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참을 만큼 참은 게 있다면 밀린 월급이죠. 저는 2개월, 어떤 사람은 5개월도 참았대요. 추석 전에 해결해 준다 그러시더니 지난 8월 말에 다 입금이 됐습니다. 잘 참았더니 지금은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너무 다행이네요. 파라나 둘둘 휴대전화로. 제가 다 기쁘네요. 막 제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8264번으로 아이고 저런 참을 만큼 참았어야 했는데 전 그걸 끝까지 못 참고 이별을 택했습니다. 아주 가끔은 외롭고 무섭기도 해요. 저도 찬바람 불고 이제 막 낙엽 흩날리고 그러면 어떡해요? 8264번으로 글 주셨는데 어른이 된다는 건 정말 힘든 일 같아요. 내가 선택한 것도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에휴, 여기까지 인연이 여기까지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청해주신 김정호입니다. 하얀 나비.

음악 나가는 내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몸이 몸은 목은 가만히 있고 몸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너무 신났어요. 스윙 재즈 스타일이죠. 이게 2020년 말에 런치송 프로젝트와 그리고 이 포레스텔라가 보컬을 맡아서 정말 재미있게 불렀죠. 우리 소향님, 주진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들려드렸더니 좋았다고요. 고맙습니다. 딴따라 블루스예요. 노래 제목은 딴따라 블루스. 또 여진 그리움만 쌓이네는 희훈님, 종현님 5394번으로 정해주셨고 3739번으로 한세화의 고마워요 내 사랑. 목소리가 참 사랑스러운 그런 보컬이에요. 또 김정호 하얀 낮.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이젠 유일한 친구가 바로 라디오죠. 행복한 동행 들으면서 힘을 내봅니다 하고 7484번으로 글을 주셨는데 하루 종일 그럼 CBS 음악 FM과 함께 하시겠어요? 그래요. 음악으로 위로받고 이제 CBS 라디오 안 들으셔도 괜찮으니까 빨리 퇴원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길에만 행복한 동행을 함께 하실 수 있다면 농담이고요. 아무튼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4729번으로 글을 주셨는데 너무 공감되는 얘기예요. 딱 한 줄. 젊어선 돈이 없고 나이가 드니 지금은 기운이 없네요. 그러니까 다 이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노는 것도 때, 또 돈 버는 것도 때. 아이고 하나님도 참 공평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좋겠네요. 4729번으로 글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 거리에서 동물원입니다.

아들은 군복무를 잘 참았고요. 저는 그리움을 잘 견딘 것 같아요. 오늘 현주님이 참는 얘기 하다 보니 그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아들 전역해요. 와, 얼마나 행복하고 기다려주십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비어있던 아들의 방을 치우며 방송 듣고 있어요. 종수님. 예, 아드님 오시면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노래 청해 주시면 준비할게요. 오늘은 엄마의 신청곡 영사운드 달무리 우리 미림님도 청해 주셨고 마야 위풍당당은 소현님 또 거리에서 동물원 노래 이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1부 끝곡은요 혜숙님 이순희님 청해 주신 곡입니다. 바람꽃의 비와 외로움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9: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8: 홈픽.
1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8: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8: 홈픽.
9: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 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걸어요.

4536번으로 어린 시절 소년 시절로 슝 갔다 왔어요. 그쵸?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뭐 땅따먹기 말타기 술래잡기는 다 아시겠지만 망까기도 아실까요? 아 이때까지 노래 들으면서 우리 박상한 프로듀서랑 망까기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고학년까지 끝까지 올라가서 나중엔 그 망을 머리에 올려놓고도 이렇게 망을 깠던 적이 있습니다. 좀 어감 이상한데요. 우리 정상우 님이 아 저만 그런가요? 먼저 인사를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가죠? 의문의 일패를 당한 기분입니다. 당연하죠. 의문의 일패가 뭐예요? 완전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중학생한테도 졌어요. 그 얼굴 보면 인사 좀 합시다. 상대가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그 말 한마디 못해요? 우리 예전엔 안 그러고 살았잖아요. 뭐 흥분하셨어, 정상원님. 맞습니다. 우리 서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사하고 타면서 인사하고 내리면서 인사하고 얼마나 등이라도 치고 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힘내십시오. 정상원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인사 잘하는 분들한테는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이젠 랜드가든
1: 하자.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3: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3: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8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9: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Good Music Station CBS FM.

지금부터 23년 전이네요. 김정미님이 2003년 수영 배우러 다닐 때 수영 강사님을 짝사랑하면서 수도 없이 듣던 노래입니다. 추억도다요. 아, 추억도다. 팀에 사랑합니다. 23년 전 얘기입니다. 또 재선님 그리고 7354번으로 혜은이 파란 나라 부탁해요 하시는데 잘 들으셨죠? 또 남덕기님 솔개트리오의 여인 듣고 싶어요. 잘 들으셨죠? 성필님도 청해 주셨네요. 4116 휴대전화로 결혼 20주년에 배달치킨 놓고 파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결혼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런 거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20주년에 배달치킨. 뭐 21주년에 더 멋진 파티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4116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 박인입니다. 방랑자.

라붐의 상상 더하기 우리 지혜님이 청해 주셨는데 언니 저는요 왜 다 먹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사서 쟁이는 걸 좋아할까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준비성이 좋다라고 생각하셔야죠 뭐. 또 김소아님 현장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군요. 이장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우리 재성성님도 청해 주셨고 또 혜정님 조용필의 바운스 그리고 현석하님도 러닝 중에 바운스 바운스 아 너무 힘이 들어서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한다고 이 노래 신청하셨어요. 지금 괜찮으신 거죠? 그럴 땐 좀 쉬셔야죠. 절대 운동은 무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또 이탈리아 가수죠. 지안니 모란디의 바가본도를 박인희의 음성으로 방랑자 들으셨습니다. 7384번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에 왜 제 가슴이 뛸까요? 사랑에 서툴렀다.

살았던 제 동생 정말 좋은 인연이길 바라봅니다 하면서 와 이 자매간의 우애가 참 대단하시네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청해 주신 곡 해바라기입니다. 사랑으로.

0: 사만나 56번으로 청해 주신 이용 바람이려 또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이미 하신 거죠? 연정님 또 해바라기 사랑으로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저에게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안.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오늘 끝곡은요 정민혜님 이식님 청해 주신 곡 이음미입니다. 애인 있어요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환,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힘을 줘서 글씨를 꾹꾹 눌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을 넘겼을 때 새 페이지 위로 글씨 자국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곤 했죠. 얼마나 힘을 줬던지 오목하게 펜 자국만 보고도 앞장에 쓴 글씨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쓰고 있었기에 그렇게 힘을 줬던 걸까요? 9월을 시작하며 힘을 빼자 했지만 또다시 관성처럼 펜을 꾹꾹 눌러쓰듯 이번 한 주를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밤은 그 펜을 잠시 내려놓고 잔뜩 힘이 들어간 손목부터 가볍게 툴툴 털어볼까 합니다. 힘을 빼도 괜찮은 주말이니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

9월 5일 토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박혜경의 동화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힘을 줘서 글을 썼을 때 다음 장까지 자국이 남아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힘을 준다는 건 자국을 남기는 일입니다. 주말이 됐지만 아직도 주중의 일들이 깊이 새겨져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 위에 새로운 일을 더 쓰지 않고 빈장으로 가만히 남겨두면 어떨까요? 자국은 다음 장으로 갈수록 조금씩 옅어질 테니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퀄리티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장혜진의 키작은 하늘, 윤도현의 너를 보내고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0796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할 겸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설악산에 가서 케이블카를 타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눈앞에 아주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네 식구들이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 속에서 우연히 딱 마주치니 어찌나 반갑고 놀라웠던지 서로 눈이 동그래져서 한동안 웃음만 터뜨렸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둘이 오붓하게 보낼 계획이었지만 멋진 우연을 그냥 넘길 수 없어 곧바로 합체했습니다.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고 늦은 밤까지 배가 아플 정도로 웃으며 하하호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연히 선물해준 뜻밖의 만남 덕에 여행이 훨씬 즐거웠네요. 이제 그 추억을 안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와, 그런 일이 있네요. 설악산에 인파도 엄청 많았을 텐데. 친언니이신 거죠? 아주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그러진 않으시나 봐요. 우리 설악산 간다, 내일 뭐 어디 간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지내셨는데 우연히 만나신 거였군요. 서로 계획을 잡고 같이 가자 해서 만나는 것보다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여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004번으로는 전에 봄에 벚꽃 보러 갔다가 오는 길에 사연을 남겼었는데요. 늦여름을 지나 가을이 오고 있는 오늘 오랜만에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은 한강에 가서 물멍도 하고 한강 라면도 먹고 산책도 하며 하루 마무리하며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언제나 이 시간에 듣는 꿈음은 따뜻하고 너무 좋네요.

전미도가 부른 보랏빛 향기 B1A4의 그대와 함께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말랑콩떡님, 20년 전 남자친구랑 퇴근 후 차 안에서 늘 같이 듣던 라디오가 아직도 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때 저를 간직할 수 있어 또 너무 감사합니다. 20년 전 남자친구, 이제 제 남편이 되어 있어요. 꿈은 오래오래 진행해 주세요. 여전한 분위기, 목소리, 음악 감동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늘 제 마음 플레이리스트 하나씩 꺼내 주셔서 감사한 밤입니다 하셨어요. 그렇군요. 결혼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꽤 되셨을 것 같은데 잊지 않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러우래오래 배워. 그리고 7054번으로도 오늘 부산으로 상견례 갔다가 인천으로 잘 도착해서 꿈음 듣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저희 결혼해요. 꿈음 덕에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가 감사하죠. 기쁜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결혼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김범수 박정현의 음성으로 보내드려요. 사람 사랑.

김범수, 박정현, 사람, 사랑, 성시경, 아이유, 그대네요.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허각의 노래였습니다. 헬로우.

0: 검색창에 청년케어.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5: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4785번으로 정해주셨어요. 스텔라 장이 부르는 라무르 르바겟 파리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2: 홈픽.
1: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이 픽업하고 늦은 저녁 준비해주며 잘 듣고 있어요. 차분한 이 시간 추억 소환하는 좋은 노래들까지 고마워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선곡표도 자주 확인합니다. 제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싶어서요. 7287번으로 보내셨어요. 오늘도 많이 좀 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소혜님이 청해주신 노래이기도 했어요. 이소라의 9번 트랙.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5: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4: 익수 황진한.
6: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7: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6: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0: 아밀한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1: Good Music Station. CBS FM.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이상은의 언젠가는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9826번으로 보내셨어요. 저 동생이랑 한 달 10kg 빼기 내기를 했는데 저는 근처도 못 가고 실패하고요. 동생은 성공했네요. 돈 10만 원 잃고 내기 같은 건 절대로 안 하는 걸로 다짐했습니다. 그 동생분이 대단하시네요. 여러모로 대단하시네요. 근데 약간 오기가 생기셨을 것도 같아요. 10kg 빼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량하신 거잖아요. 다음에는 조금 더 즐겁게 기쁘게 다이어트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412번으로는 다시 한번 집의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떠날 때 설렘과 작은 떨림, 기대, 향기로운 추억 쌓기에 몰두하다 어느덧 집으로 향하며 다시 확인하게 되는 나만의 안식처. 여행이라는 게 어쩌면 이 안식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여행의 목표는 이미 달성이네요. 고마운 나의 터전, 내일부터 신나게 달려보려 합니다. 어디로 여행 다녀오셨어요?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거지만 여행이라는 건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더 설레고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도 하루 끝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 노래는 6038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임창정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러브 어페어 그리고 김장훈의 슬픈 선물까지 보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책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 김유은. 8살 때 두발 자전거를 배웠다. 자전거 뒷바퀴에 나란히 달아놓았던 보조바퀴를 아빠가 떼어주시던 날, 우리는 집 근처 공원으로 갔었다. 아빠는 자전거의 뒤를 단단히 잡고 같이 달려주면서 말했다. 아빠가 이제 손 놓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자전거가 휘청거리겠지. 넘어질 것 같으면 넘어지면 돼. 넘어져도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 우리 딸.

아빠의 말이 끝나고 그의 손이 떨어지자마자 자전거가 심하게 흔들거리다가 넘어지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달려와 잘했다는 칭찬을 건넸고 다시 일어나서 출발해보라고 격려했다. 나는 수도 없이 출발했고 휘청였고 멈춰야 했고 또다시 페달을 밟았다. 그렇게 계속되는 연습 끝에 넘어지지 않고 두 발 자전거로 속력을 내는 법을 알았다. 아빠는 나에게 실패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넘어져 봐야 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이 다양한 두 발 자전거를 배우게 된다. 누군가에게 두 발 자전거란 시험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다. 인생의 여러 고난들을 제법 잘 헤쳐나갈 것이다.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믿음이 있기에.

0: 아빠가 손에 놓을 거야. 그럼 당연히 자전거가 휘청거리겠지. 넘어질 것 같으면 넘어지면 돼. 다시 출발하면 되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 우리 딸. 네. 만약 이때 아빠가 절대 넘어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 메시지는 어른의 세상에서 매일 삶의 바퀴를 굴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허락인지 모르겠어요. 넘어져도 다시 출발하면 된다는 가장 든든한 응원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수시로 보내보기로 해요. 세상의 모든 책 김유은 작가의 에세이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 중에서 읽어드렸어요. 이어드린 곡 커피소년이었습니다. 믿음.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수현의 음성으로 푸른 산호초 전해드렸고요. 이 노래는 0046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이무진의 청춘 만화까지 이어드렸습니다. 0568번으로 보내셨네요. 이번 주 학부모 상담 주간이었어서 매일 2시간씩 상담하고 9시 반에 퇴근하고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는 꿈을 들으니 한 주의 피로가 풀리는 기분입니다. 아, 이번 주 그러셨구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해야 할 일, 맡겨진 일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이번 한 주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6027번으로는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야지 매일 다짐하는데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진짜 괴롭네요. 겉으로는 보송하게 말라있는 척 하는데 혼자 있는 밤만 되면 속이 축축하게 미련으로 젖어듭니다. 스스로 자책하면서 밤새 뒤척이는 못난 마음을 안아줄 노래가 필요해요.

0: Fly to the sky, day by day. H.O.T의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맹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서울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이네요. 조규찬의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6: 카티 프로 시!

0: 100%
1: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음반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0: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고르라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실까요? 평생 배를 떠나지 않았던 피아니스트 1900는 어느 날 창밖에 한 여인을 바라보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곤 피아노 위에 자신만의 언어로 순간을 연주해요. 처음 느껴보는 떨림, 그리고 사랑. Playing Love.

누군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인생의 바탕색이 달라지는 것 같을 때, 가끔은 그런 순간이 말보다 더 선명하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죠? 오늘은 그런 순간을 닮은 음악으로 시작해볼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첫 곡은요, 피아니스트의 전설입니다. Playing Love.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여름과 가을 사이에요. 그 사이에 반갑습니다. 요맘때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은 음악들 들려드렸어요. 피서지에서 생긴 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빌리보 악단의 연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Come September였습니다. 9월이 오면. 두 곡 다 영화 제목과 동명의 테마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더 있는데,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일명 추억의 경음악? 반가우신 분들 손. 예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까지도 9월의 첫날 또 가을의 초입쯤이면 라디오에서 많이 들려주는 음악들 있었잖아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참으로 단순하게도 윤종신의 9월 정도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이 계절쯤에 어떤 음악 들으시는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네, 노래 들을까요? 세계적인 트럼본 연주자이자 스윙 재즈의 대가 글렌 밀러의 대표곡이죠. 문라이트 세레나데. 나중에 미첼 베리시가 가사를 붙이면서 더 풍성해졌어요. 두 연인이 함께 낭만적인 밤을 보내는 이야기인데 제목이 달빛 세레나데인 것부터가 모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글렌 밀러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 영화 글렌 밀러 스토리 중에서 리사 오너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중에서 한 곡 더 이어드릴게요. 시티 부아 마 메흐, 당신이 나의 어머니를 본다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르네 젤위거의 청혼 중에서 베리 화이트의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앞서 든 곡은 토요일 밤의 열기, 타바레스의 More than a woman이었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은 비지스의 원곡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영화 속에서 이 노래가 흘렀던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거겠죠? 댄스 플로어 위에 두 사람과 그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들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직 시간이 좀 이르긴 하지만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밤의 열기 살짝 당겨서 전해드렸어요. 사연 만나볼게요. 3782님, 아침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는데 출첵은 처음이에요. 반갑습니다. 바람은 가을이지만 아직 여름 옷은 포기 못하는 날씨네요. 약속이 있어 나가는 중인데 공효진 씨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경주에서. 경주 기행 보러 가시나 보다. 오, 이렇게 표현하니까 색다른데요. 공효진 씨랑 만나기로 했다. 오, 그러면 최강희 씨랑 통화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네, 맞아요. 계절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아주 가뿐한 티셔츠, 숏 티셔츠에 청바지 딱 붙는 걸 입고 나오면 왠지 이렇게만 나가면 조금 추워 보이겠다, 좀 쌀쌀해 보이겠다 싶어서 겉옷을 하나 손에 쥐고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4178님, 저 얼마 전 한의원에서 최강희님 목소리 들려서 너무 반가웠어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음악을 듣는 게 이렇게 신기하고 반가울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좋은 영화 음악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엘빈과 슈퍼밴드 2 중에서 Put Your Record On. 영화에서는 여자 다람쥐들 목소리로 나오는 곡이죠. 다람쥐들이 헬륨가스 마신 것 같은 목소리로 야야 이렇게. 근데 요 버전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들려드리고요. 오늘은 코린 베일리의 원곡으로 준비해봤어요.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중에서 한 곡 더. 세미의 어드벤처, 브루노 마스의 카운트 온 미.

꿈과 열망 그리고 도전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중에서 반 헤일런의 점프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중년 남성들이 수영장에서 인생 제2막에 도전하는 영화 수영장으로 간 남자들 중에서 필 콜린스와 필립 베일리의 이지 러버였습니다. 삶이 무기력한 아저씨들이 수중 발레에 도전하면서 물속에서 손발을 맞추는 장면에서 흘러나온 곡이었어요. 프랑스 코미디 영화 특유의 웃음 코드가 느껴지면서도 인생의 마지막 금메달을 꿈꾸는 주인공들의 진심과 감동이 느껴지는 얘기인데요.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바쁜데 맨날 그날 그날 같고 일상이 무료할 때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럴 때 뭔가 새로운 도전을 꿈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수영장으로 간 남자들 이 영화 보시는 분들은 아마 나도 모르게 주인공들을 응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즈 초보님 누구든 도전하는 분들 응원합니다. 저도 50인데 백수 탈출 해보려고 이력서 놓고 연락 기다리는 중이에요. 저처럼 새로운 곳에 발을 들이려는 분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기원할게요. 화이팅입니다. 네, 뭐든지 새로 도전하시는 분들 조금 더 소망 가득한 마음으로 하지만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도전하시면 또 좋은 결과도 있으실 수 있고 또 마음이 좀 더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연극을 지금 처음 도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운데 너무너무 무서운 마음보다 또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 그냥 순간순간 이 순간을 감사하고 즐기자 이 사람들을 또 즐기고 내 앞에 벌어진 모든 것들을 즐기자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마음이 힘든 일도 줄어들고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 예전과 같은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는 거울 치료? 아, 내가 옛날에 저랬구나. 저래서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고 싶어서, 민폐 끼치지 않고 싶어서 힘을 너무 꽉 주고 있으면, 그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내려놓고 즐기는 게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최강의 영화음악사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 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끝곡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최강의 영화음악 오늘 끝곡은요 짱마담님의 신청곡이네요. 영화 뷰티 인사이드의 엔딩 테마곡 시티 존스의 트루 로맨스 들으시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꼭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완벽이란 이름의 무게에 치여 뭔가를 진득하게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곤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찍어먹기, 일명 찍먹이라는 말은 그런 부담을 가볍게 털어내주죠. 탕수육 소스를 살짝 찍어먹듯이 삶의 여러 영역을 가볍게 경험해보는 겁니다.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맛볼 수 있죠.

깊게 파고들지 않아도 괜찮고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며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죠. 어쩌면 숨겨진 취미나 뜻밖의 재능도 이렇게 가볍게 찍어먹기 하다가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말엔 마음속으로만 품어왔던 호기심 하나를 골라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결과보단 내가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기억하며 한 걸음 내디뎌보는 건 어떨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트의 김지훈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비발디의 사계 가을 중 1악장 알레그로를 정경화의 바이올린 세인트 로크 체인버 앙상블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찍어 먹기의 줄임말인 찍먹 들어보셨죠? 탕수육과 소스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요즘엔 마음만 먹으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원데이 클래스로 도배를 살짝 배우거나 뮤지컬을 하루 관람하거나 숙박 없이 럭셔리한 공간을 몇 시간만 누리는 것도 모두 그런 가벼운 시도에 해당하는데요. 클래식 듣기도 저와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죠.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해럴드 알렌의 Come Rain or Come Shine,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adangcbs, adang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팔사님, 반가워요, 훈디. 어느새 집 온도가 26도네요. 아이들이 이불을 끌어다 덮는 걸 보니 계절이 바뀌긴 했나 봅니다. 빨래도 잘안 말라서 미리 이불 빨래 하려고요. 훈디로 만나는 날들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맞습니다. 벌써.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쾌헬보노 467중 2악장 안단테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빠도의 지휘 유럽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379님 아들 5학년 때 거실에 TV를 과감히 치우고 책으로 가득 지금까지도 TV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고는 있지만 휴대폰은 버리지 못하는 현실이네요. TV를 치운 것만으로도 굉장히 과감한 결심이셨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휴대폰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금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함께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한번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매미 소리가 창문 너머로 쏟아지던 여름, 우리는 창가에 기대어 수업보다 더 푸른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종이 울리면 복도를 가득 채우던 발걸음, 운동장으로 향하던 친구들, 시원한 음료 하나에도 웃음이 터지던 오후, 별것 아닌 순간들이 유난히 반짝이던 계절이었다. 무엇이 될지 몰랐고 어디로 가게 될지도 몰랐다. 그래도 이상하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햇빛은 눈부셨고 바람은 가벼웠으며 우리의 하루는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매미소리가 계절을 채우고 친구들의 웃음이 복도를 채우던 날, 우리는 그저 하복을 입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가장 눈부신 여름 한가운데서 청춘을 입고 있었다. 언젠가 이 계절을 떠올리게 된다면 무엇을 이루었는지 보다 무엇을 꿈꾸고 있었는지를 먼저 기억하고 싶다. 아직 서툴렀고 아직 부족했지만 그래서 더 진심이었던 시간, 끝을 알지 못한 채 달렸기에 더 눈부셨던 날들. 아마 청춘은 완벽했던 순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빛나고 있던 그 과정의 이름일 것이다.

쇼스타코비치 개플라이 모음곡 중 로망스,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막심 쇼스타코비치의 지휘,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에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포레스트 웨일 공동 작가의 책 청춘이라 부르는 이름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서고 보니 청춘과 닮은 뜨거웠던 지난 시간을 떠올리게 되죠. 지칠 줄 모르고 마치 다음이 없는 것처럼 불타오르던 여름은 청춘과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청춘을 꼭 나이로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겐 치열했던 학창 시절이나 사회 초년생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뭔가를 도전하는 매 순간일 테고 다른 누군가에겐 바로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무대가 그렇거든요.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무대에 오르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죠. 하지만 매 순간 진심을 다하기에 후회는 없고요. 다음에 더 잘해야지 하면서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진심을 건네는 용기야말로 진짜 청춘이 아닐까 싶어요. 안개꽃님, 전철 타고 보랏빛 버베나 꽃과 노란 해바라기 꽃 속에 빠져보려고 2시간 긴 여정을 떠납니다. 꽃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요. 와,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버베나 꽃이라는 꽃은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괜히 궁금해지네요. 저희가 살면서 자연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많이 없죠. 사느라 바쁘니까. 하지만 이렇게 가끔씩 여유를 내셔서 자연을 마주하는 순간을 많이 만끽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그리그의 페르귄트, 제2 모음곡, 작품 번호 55중 4곡, 솔 베이그의 노래, 카라얀의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그의 페르귄트 제2모음곡 작품 번호 55중 4곡 솔베이그의 노래 카라안의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작은 돛담배님 전 11년차 아름다운 당신에게 팬이에요. 늘 아침 시간에는 바빠서 듣기만 합니다. 11년째 늘 같은 시간에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스페셜 DJ라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김정원 선생님도 그리고 아름다운 당신에게 PD님, 작가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은맘님,

주차장 헬스장 가서 운동하니까 기분이 약간 좋긴 하네요. 30분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방해하는 사람도 없으니 3, 40분 정도 운동할 예정이에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하루에 3, 40분 정도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도 그리고 기분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아, 저도 다시 좀 운동을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1부 끝곡으로는요. 랄프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 장영주의 바이올린, 베르나르트 하이팅크의 지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CBS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첫 곡으로는요. 김동연의 시, 이원주의 곡 연, 테너 존노, 피아노의 김정원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리빌란테 김지훈입니다.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중 조르바의 춤, 디미트리스 크리스토룰루의 부주키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0020님, 반복되는 업무 마감 일정에 반복적으로 쫓기니 늘 긴장되고 조급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 같아요. 벗어나자니 새로운 업무는 두렵고 퇴사도 두렵고 오늘도 무사히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쫓기실까요? 저도 무대를 앞두고 있으면 굉장히 긴장되고 조급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공연을 끝내고 나면 또 다음 공연이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일상인 것 같은데 0020님도 또 저도 힘내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멘델스존의 무언가 49번, D장조 작품 번호 109, 안단테, 요요마의 첼로, 엠마누엘 X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맨델스존의 무언가 49번 D장조 작품 번호 109 안단테 요요마의 첼로 엠마누엘 엑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847님 너무 들떠있지도 않고 너무 가라앉아있지도 않은 편안함을 주는 이 곡이 오늘따라 더 아름답게 들려요. 오늘 제 마음의 온도에 딱 맞는 느낌이에요. 와, 맞습니다. 너무 들뜨지도 않고 너무 가라앉아 있지도 않은 그딱 편안한 상태. 아, 그 상태가 좀 오래오래 잘 유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클라우디오 아빠도의 지휘, 라 페니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클라우디오 아파도의 지휘, 라 페니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담대하라 태연님,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리라 소망해봅니다. 이미 긍정적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마음가짐만으로도 이미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당연히 최선을 다하실 수 있을 거고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호아킨 로드리고의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중 1악장, 아다지에토 안단테 모데라토, 나르시스 예페스의 기타, 루이스 안토니오 가르시아 나바로의 지휘,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호아킨 로드리고의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중 1악장 아다지에토 안단테 모데라토, 나르시소 예페스의 기타, 루이스 안토니오 가르시아 나바로의 지휘,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759님, 휴, 아니 이게요, 제목, 연주자 등등 이름이 너무 길어서 관심을 포기하게 돼요. 그냥 듣기만... 그냥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관심이죠. 하지만 제목이나 연주자를 잘 모르시면은 검색해서 듣기에는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이 좋은 곡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늘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왈츠 2번, 마리스 얀손스의 지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왈츠 2번, 마리스 얀손스의 지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7679님, 약국에 처방전을 두고 뭐든지 있다는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직원에게 치킨타월 어디 있어요? 직원이 어르신, 키친타월은 오른쪽에 있어요. 치킨타월이 오른쪽에 있다고? 치킨타월은 너무 빨리 써. 대화를 들으면서 살짝 직원을 봤더니 웃음을 꾹 참으면서 상품 정리를 하네요. 잠깐의 허술함이 저도 직원분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시네요. 오늘 어르신이 하신 것처럼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하면 되겠다 생각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아마 완벽할 수 있는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완성. 저희는 그 미완의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썩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네요. 리스트 3개의 녹턴, 사랑의 꿈 중 3번, A플랫 장조,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미하일 루디 피아노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스트의 세 개의 녹턴, 사랑의 꿈 중 3번, A플랫 장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미하일 루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달콤 여우님, 우울했던 기분이 위안받고 있어요. 음악이 이렇게 치유를 해주는 거였구나 싶네요. 아, 어떤 일 때문에 우울하셨을까요? 아, 정말 저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위안받으시고 치유를 받으신다니 너무 다행이고 또 금방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폴의 장 라신네의 창가, 존 러터의 지휘, 런던 심포니아의 연주, 캠브리지 싱어즈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폴의 장 라신네 찬가, 존 러터의 지휘, 런던 심포니아 연주, 캠브리지 싱어즈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박춘석 곡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입니다. 베르너 토마스 미푼의 첼로, 카르멘 피아치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춘석곡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너 토마스 미푼의 첼로, 카르멘 피아치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4중 2악장 인터메초 안단티노 그라치오조,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의 피아노, 마리스 얀손스의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손을 내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며 낫기를 간구하던 이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대신 아파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을 오늘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472장 찬송 내 병든 손 내밀라고 CBS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허미경 음성으로 주의 옷자락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께서는 홀로 두렵지도 않으셨을까요? 그분을 기도하게 한 원동력이 우리도 기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임현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 류현수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0: 갈보리산 위에 안산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신재호의 음성으로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정동희의 잔향으로 42장 찬송 거룩한 주님께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두 곡의 찬양을 이어서 함께합니다. 먼저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신혜숙님께서도 이 곡을 듣고 싶다고 하셨죠. 송승현의 주님의 손 보내드리고요. 라베리떼 301님께서 청하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서영은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무현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이현주의 찬양으로 599장 2부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유창원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9월 6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617장 찬송 이장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김요한의 음성이고요. 다 찬양하여라 한국 기독남성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간절한 마음님께서 청하신 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스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배상진님이 가을이 되니 입맛이 돋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노래 신청해봅니다.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거 참 좋아하신다면서 주와 함께 라면 청해 주셨어요. 재밌네요.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유머 생각나는데요. 이경미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우리는 기도의 문제를 엉뚱한 차원에서 엉뚱한 방법으로 다루어 왔다. 기도는 통하는가 라는 질문부터가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통하는지를 따지면 기도는 마치 마법이나 자동 판매기와 다를 바 없어진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도 알 수 있다.

C.S. 루이스의 기도의 자리로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을 배웁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김태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샘물과 같은 보혈은 동신교회 동신코럴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소프라노 최정원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보내드릴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0: 스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롬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서울 방합창단의 찬양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경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 즉 심해어 중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발광기관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햇빛 한 점 닿지 않는 깊은 바다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빛으로 길을 찾고 서로를 알아보는 거래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 안에 빛이 사라진 건 아니겠죠? 주님께서 밝혀주신 빛은 깊은 어둠 속에서 더 또렷해지니까요. 그 빛을 수시로 꺼내며 한 주를 지나온 서로에게 따뜻한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I need thee every hour. 주음성 외에는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새벽 Amazing Grace와 함께 베트남 사파의 새벽을 맞습니다. 비 내리는 새벽이에요. 김성용님은 베트남에서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네요. 은빛 여울님, 늘 차 안에서만 듣다. 오늘은 아침 일찍 휴대폰으로 들어요. 이런 프로가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네,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 또 밤새 일하다가 하루를 마감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주일 아침.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립니다.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Lily of the Valley,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주일 아침 토마토 데치고 오트밀 불리고 계란 찌는 중이에요. 주일 아침 언제나 반복되는 루틴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요. 감사가 가득한 오늘 되시길 소망합니다. 향기님, 와, 마음 같아선 지금 저도 향기님 댁에 가서 아침을 같이 먹고 싶은데 제가 가면 토마토랑 계란 같이 나눠주실 수 있죠. 예, 향기님 댁에 이 정겨운 즐거운 아침 식탁과 닮아있는 곡들이었습니다. Lily of the Valley, 주는 저산 밑에 백합,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Close to thee,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신청하신 분은 4913님. 오늘도 가게 오픈하면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선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지금 여기님 들어주세요.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 부른 찬송인데 그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먼저 Close to thee, 나의 영원하신 기업

2006년 12월 15일 새벽, 시속 150km를 넘는 태풍급 돌풍이 캐나다 밴쿠버를 강타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무려 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쓰러지거나 뿌리째 뽑혀 나갔고, 축구장 400여 개에 달하는 공원이 처참하게 휩쓸렸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오랫동안 별다른 자연재해 없이 평온한 환경에서 자라온 나무일수록 뿌리를 깊이 내릴 이유가 없었기에 강풍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버렸다는 사실이죠. 결핍 속에 놓인 나무는 생존을 위해 땅 깊이 뿌리를 내리지만, 그렇지 않은 나무는 그저 위로만 뻗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신앙의 야성과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시련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빚고, 함께 버티는 믿음의 공동체는 위기의 순간 서로를 든든히 지켜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인생의 광야와 폭풍 속에서도 장차 이룰 영광과 승리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

You are my all in all, 약할 때 강함 대신에 9436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따님이 중2 때부터 소아성 류마티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 오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찍 잠이 깨는 날엔 오프닝 멘트부터 듣게 돼 주말 아침 하루의 시작이 더 평안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따님도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9월 6일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3927님은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출근길에 입에서 흥얼거리는 찬송이라고요.

0: 프로.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일찍 일을 시작하는 우리 부부에게 이 시간 찬양과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9월에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서혜란님, 9월 감사한 하루의 시작 강태공님. 예, 평안한 주일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Morning is broken. 오늘 1부 끝곡으로 듣죠. 다나 위너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도 와주세요.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변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

0: 성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0: 집에서 홈픽해
11: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0: 지금 홈픽해
11: 홈픽
1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1: 홈픽
10: 홈픽
1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때로 너의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하라. 어떤 중학교 선생님은 책장을 넘기다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와서 그대로 한번 실천해봤대요. 주말에는 옆집 대문 앞까지 빗질을 해두고 커피 자판기에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 동전 몇 개를 남겨두기도 했죠. 이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줬더니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교실을 쓸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더래요. 이유를 물었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냥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조금 엉뚱한 친절, 그리고 이유 없는 선행. 오늘 주디스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마음은 생각보다 전염성이 강하니까요.

0: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9월 6일 일요일입니다. 보니엠의 해피송으로 문을 열었고요. 아침 준비하면서 방송 쭉 함께 하신대요. 은혜쌤님과도 함께 들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

0: 프로.
1: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6: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6: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서울사

김현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델포닉스의 라라 means I love you 1542님 신청하셨고요. 비지스의 Don't forget to remember 그리고 로보의 스토니까지 들으셨습니다. 스토니는 우리 라인님 신청곡이었어요. 10월 31일 와이프와 결혼 30주년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리는 게 낙입니다. 그럼요. 여행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저는 어떨 때는 여행 시간보다 더 즐거운 것 같아요. 10월 31일이면 한 거의 두 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두 달간의 설레는 시간 예약이네요. 결혼 30주년도 축하드립니다. 로보의 스톤이 전해드렸어요. 로즈님은 새벽부터 가족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잠은 설쳤지만 가족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빵 구울 생각하니 너무 설렙니다. 아, 빵 향기로 집이 가득해지겠네요. 거부할 수 없는 냄새들 있잖아요. 밥 짓는 냄새, 라면 끓이는 냄새, 그리고 요 빵 굽는 냄새. 아, 이게 또 집에만 있지 않거든요. 옆집까지 다 퍼지거든요. 옆집에서 또 오는 거 아니에요? 빵 구우셨어요? 하면 500원입니다 하면서 하나 주시면 좋겠죠.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일요일 아침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6294님 신청하셨어요. 페이퍼 레이스, 더 나잇, 시카고 나잇, 베이시티 롤러스의 세러데이 나잇.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사라 바렐리스의 그래비티, 그 전에 사라 맥락클란의 에이디아 보내드렸어요. 댄싱퀸님, 부산 해운대 사는 여름바다 언니한테 레인보우 추천했어요. 여름바다 언니 귀호강 준비됐나요? 듣고 계실까요? 여름바다 언니 잘 오셨습니다. 행복하기님, 너무 오랜만에 본업 아니고 다른 곳으로 알바 가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듣는데 좀 설레요. 낯선 곳에 저를 던지는 기분 좋습니다. 저도 갈수록 뭔가 새로운 거 하는 거 너무 싫고 귀찮고 익숙한 게 좋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뭔가 낯선 곳에 낯선 일을 하러 가면 하고 나면 그래 잘했다 싶은 마음이 꼭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싫고 주저하게 돼도 이렇게 생소함, 긴장감에 가끔은 우리를 노출시킬 필요는 있다 싶습니다. 어떤 알바 하실지 되게 궁금하네요. 행복하기님. 자,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시고요. 도담맘님 신청하셨어요. 태연의 4개, 그리고 에일리의 헤븐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에일리의 헤븐, 그 전에 태연의 사계 들으셨습니다. 하늘바다님이 예술은 한 인간의 심혈이다 라는 뭉크의 말을 보내주셨어요. 가요든 팝이든 한 곡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피땀을 흘렸을까요? 모든 뮤지션들 정말 멋집니다 하셨는데, 그쵸. 이렇게 에일리의 헤븐 들으면서 뭉크의 이 말 또 곱씹어 보니까 더 또 감사하게 듣게 되네요. 태연의 사계도 잘 들었습니다. 진짜 잘 들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 듣고 계세요. 1201님, 윤주씨 어제 가족들과 고기 먹으면서 아들과 내기로 마늘 먹기를 했는데요. 마늘 많이 먹기.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말만 하면 마늘이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이기고 그냥 이런 뭐 후유증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마늘을 엄청 최선을 다해서 드셨어요. 근데 졌어. 그리고 다음날 계속 입에서 마늘이 나올 것만 같아. 그러면 정말 속도 쓰리실 것 같아요.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브루노 마늘스에 지금 입에 너무 마늘 향기가 가득하셔서 브루노 마늘스라고 쓰셨어요. 브루노 마스의 24K 매직 신청하셨어요.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8: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9: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8: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0: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12: 노무법인 폐
11: 1544-7575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0: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아토믹 키튼의 씨야 들으면서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하는 아침 1부 마치고요.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바퀴 돌리며 고양이 가을이와 함께 음악 듣습니다.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청춘 희아님과 함께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으로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들으셨어요. 버글스의 곡을 리메이크한 버전이었습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부산 오사카 왕복하는 크루즈 여행권 드립니다. 함께 갈 두 분이 모두 사연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선후배 누구든지 함께 가고 싶은 짝꿍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의 친구예요? 누구의 남편 혹은 아내입니다. 누구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름이나 닉네임 혹은 휴대폰 번호 끝자리 적어주시면 저희가 누가 누구의 짝꿍인지 더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분의 사연이 모두 접수돼야만 크루즈 승선권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평소 함께 여행 가고 싶었던 사람이랑 사이좋게 손잡고 신청해 주세요. 말머리 크루즈 달고 보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5: 동결 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 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 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7120님, 세종에 있는 딸 반찬 주러 용인에서 출발합니다. PD가 꾸민 딸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예뻐요. 딸 수아 항상 엄마가 응원해 라고 크게 얘기해 주시고 힘찬 음악도 부탁드립니다. 빌 위더스의 러블리 데이 그리고 비틀스의 Here Comes the Sun 그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딸 수아님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아... 확신의 PD상입니다. 네,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수아 씨 꾸민 PD를 향해서 화이팅 외쳐드릴게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9월 6일 일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지중혜님 매일매일 자동차 고정으로 듣고 있고요. 휴일은 폰으로 들으면서 출석도 해봅니다. 주중에는 아마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죠? 이렇게 또 주일에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숭이 제주꾼님, 주디의 아침을 여는 밝고 청아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아침 운전할 때마다 매일 듣습니다. 원숭이 제주꾼님도 감사드려요. 맨디 무어의 스튜핏 큐핏 샴푸예요. 트러블.

주얼의 플리쉬 게임스, 아델의 헬로우는 9865님 신청곡이었습니다. 2833님, 혼자 집 앞 산책하다가 잠시 여유 부리면서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나 현정이를 위한 시간, 멍 때리면서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음악과 함께 할게요. 그쵸, 일요일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서 뭐 하루 온종일 아니어도 이렇게 잠깐 멍 때리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한 시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시간에도 좋은 음악은 또 괜찮겠죠?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준비했고요. 스위스 오로우의 사랑에 이어서 같이 듣습니다.

4027님, 애청자 허니입니다. 9월부터 세 식구가 각각 살게 됐어요. 큰아들은 인턴 합격해서 대구로, 작은아들은 서울 학교로, 저는 용인에서 직장 생활. 각자 잘 살라고 우리 아들들 새롭게 화이팅 하라고 사랑한다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하셔서 허니님과 함께 스위스어로의 사랑에 들었어요. 아마 아드님께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들으셨습니다.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8178님 신청하셨어요. 더 콜링의 Wherever You Will Go, U2의 Beautiful Day 보내드립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정용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 앤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428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 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최유리의 그댄 행복에 살 텐데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

0: 시선아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영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 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 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음식은 꼭 정해진 방법대로 먹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유행을 가리키는 말로 모디슈머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정하다라는 뜻의 모디파이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를 합친 말이죠. 제조사가 알려주는 표준 조리법은 그저 참고 사항일 뿐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놀이형 소비는 다양한 식재료의 꿀 조합으로 진화하고 있죠.

감자칩을 아이스크림에 올리면 단짠 감자칩 아이스크림이 되고 버터과자에 요거트를 더하면 그럴듯한 케이크 같은 디저트가 탄생합니다. 딸기 우유와 수박 에이드를 섞은 딸기 수박 라떼나 사이다와 보리차를 섞은 보리사이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요리법을 직접 만들고 SNS에 공유하는 사람들을 레시피족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단한 요리 실력이나 큰 비용 없이도 내 취향에 딱 맞는 맛을 찾아내는 일. 참 유쾌하지 않나요?